날을 설레해. Even though like a show's in Brooklyn. Lockdown it, then I got us cause from it. 말해, 야, 이제 와, 오, 루, 거, 에. 한 번은 아기라는 날을 설레해.